0: 超哥，烏龍王，
1: 咦？喂，我牙佬，呢輪啊，你好唔得閒咩？今日先蒲頭嘅。
0: 嘿，超哥，我同我老婆離咗婚啊。
1: 嚇？真係？
2: 喂，睇佢個衰樣又似喎。
1: 佢個樣唔衰，睇佢幾輕鬆愉快。你話佢攞二奶又似，話離婚喎，我真係唔信啊。
0: 真係離咗婚啊，超哥。嘿呀，唔係我會咁輕鬆嚇。唉，而家都冇曬精神。